0: Party or what tour? All the best throwbacks. 90 and more.
1: 고다 고인 어리다 에 대가 걸어.